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암석성당 라리베라와 대양국의 석성 대짐바브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암석성당 라리베라.

오랜 세월 동안 높은 산맥에 막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온 에티오피아 민족은 자기들이 솔로몬 국왕과 시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왕 메넬리크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의 동정교 성당이야말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진정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성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세계 문명사에서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11개의 암석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600년 동안이나 산속 깊은 곳에 매장돼 있었기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74년에 우연히 발견되어 다시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성당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독실한 신자 꿀벌 국왕 라리베라는 에티오피아의 중부 라스타 산맥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수도 아디스 아바바와는 37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라리베라 성은 원명은 라한인데

신기한 암석 성당을 건설한 자그웨 왕조의 첫 번째 왕 라리베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라한을 라리베라라고 고쳤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국왕이 갓 태어났을 때 벌떼들이 몰려와 아기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아기의 엄마는 너무 기뻐서 아기의 이름을 라리베라라고 지었는데 꿀벌들이 인정하는 군주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라리베라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하루 그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하느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라리베라는 라스타 산맥의 암석을 파서 성당을 건설할 웅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리베라는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성에서 솜씨가 좋은 석공들을 초청해 암석 성당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암석 성당 건설에 동원된 일꾼은 5,000명이나 됩니다. 전설에서는 성당을 지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합니다. 라리베라 국왕은 1212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국왕을 기리기 위해 암석 성당 부근에 또 다른 암석 성당을 건설하여 골고다 성당이라고 불렀으며 아울러 유골을 성당에 안치했습니다. 성당은 암석을 뚫어내어 지었습니다. 라리베라에 있는 11개의 성당은 모두 갱도와 회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당들의 면적은 수십 평방미터에서 수백 평방미터에 달하는 듯 높이가 3 내지 4층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당시의 기술로 암석을 뚫어 성당을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공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금이 가지 않은 커다란 암석을 찾아낸 다음 표층을 밀어내버리고 사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암석을 파냈습니다. 암석을 도랑처럼 12 내지 15m 깊이로 파낸 후 가운데의 암석에 벽과 창문, 그리고 내실과 제단, 기둥을 만들면서 완벽한 성당의 모습을 갖추어갔습니다. 암석을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깎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깎아낸 벽체에 정밀한 조각을 해놓는다는 것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입구와 통로는 전부 미로 같은 터널로 이어졌습니다. 라리베라에 있는 11개의 성당 가운데서 가장 큰 성당은 메데하냐리에무, 즉 구세주 성당인데 이 성당은 길이가 33m, 폭이 23.7m, 높이가 11.5m 되는 거대한 암석을 뚫고 만들었습니다. 구세주 성당에는 5개의 중전과 장방형의 홀이 있으며 중전의 28개 석조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 마리아 성당은 창문에 모두 라틴 문자와 그리스 문자로 십자형을 나타내어 더욱 신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성당 내부의 주황 석조는 두꺼운 천으로 감쌌는데 국왕 라리베라의 설법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당에 나타나서 이 기둥을 만졌다고 합니다. 또 기둥에는 인류의 과거와 미래에 나타날 일이 새겨져 있는데 속인들이 보면 재앙이 일어나기에 천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성 조지 성당은 영국인들의 존중을 받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암석을 뚫어 건설한 성당인데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성당 자체가 십자형으로 됐고 지붕 위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그웨 왕조의 도성. 에티오피아는 한식이 이탈리아의 요린을 받은 외에 줄곧 독립적인 국가로 보존됐습니다. 기독교는 국교이고 국왕들은 모두 독실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이슬람화됐는데 유독 에티오피아만은 시종 여일하게 기독교를 국교로 했습니다. 기원 2세기에 에티오피아의 북부 도시 악슈움을 중심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전설에 따르면 예쁜 시바 왕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국왕을 아련했습니다. 시바 왕후가 시종들과 함께 797마리의 락타와 나귀에 선물을 가득 나누어 싣고 솔로몬에게로 가니 솔로몬은 시바 왕후를 용숭하게 접대하고

하고 그와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사이에는 메넬리크가 태어났습니다. 메넬리크는 악시움의 도읍을 안치고 악시움 왕조를 세웁니다. 전설에서는 메넬리크가 예슬람렘 성당에서 약괴를 훔쳐 악시움의 성 마리아 성당에 숨겨놓았다 합니다. 악시움 왕조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번영을 누렸는데 그 세력 범위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미쳤습니다. 11세기에 들어와서 악시움 왕조는 점차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자그웨 왕조가 악시움 왕조를 대체하게 됩니다. 자그웨 왕조의 도읍지는 라한, 즉 라리베라입니다. 악시움 왕조를 대체하여 일어선 자그웨 왕조의 왕 라리베라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는 5천명의 일꾼을 동원해 30년 동안이나 암석을 깎아 하늘과 땅이 동체가 되는 성당을 건설합니다. 이 성당은 견고하기로 비할 데가 없기에 성당이자 왕실의 거소지이며 또 견고한 방어 요새로도 사용됐습니다. 라리베라 성당은 자그웨 왕조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며 역시 기독교 신앙의 견증물입니다. 라리베라를 찾은 사람들은 라리베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물의 하나이다. 나는 처음으로 성당을 보면서 놀람과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라고 늘 말했습니다. 오늘의 라리베라는 보수공사를 거쳐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라리베라에는 천여 명의 성직자들이 있어 예배를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로부터 오는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늘 장사진을 이룹니다.

태양국의 석성 대 짐바브웨. 짐바브웨의 옛 이름은 마카란카인데 뜻은 태양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짐바브웨의 뜻은 존중받는 석성입니다. 짐바브웨 공화국의 남부에는 돌로 건설한 크고 작은 성들이 200여 곳이나 있습니다. 지금 이 요적지는 비록 수풀에 가리워졌지만 여전히 그 신비로운 모습과 위엄을 지키고 있어 옛날의 번영과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짐바브웨는 더욱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지붕이 없는 집. 대짐바브웨 유적은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남쪽으로 350km 떨어진 미스면골시 동남쪽에 있습니다. 면적이 7.25평방킬로미터인 대짐바브웨는 삼면이 풍룡이 수려한 구릉지대에 쌓여있고 북쪽에는 맑고 푸른 카르호가 있습니다. 대짐바브웨 성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외성입니다. 외성은 둘레의 길이가 240m이고 높이는 10m인데 아래가 두껍고 우가 좁습니다. 아래는 두께가 5m이고 위는 2.5m입니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에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을 신전 혹은 왕성이라 부릅니다. 성 안의 건축물들은 모두 길이가 30cm, 두께가 10cm 되는 잘 다듬어진 화강암을 쪼개고 다듬는 기술이 참으로 놀라울 지경입니다. 성 안에는 길이가 약 90m에 이르는 반타원형의 내성이 있습니다. 내성과 외성에는 작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이 있는데 갈지자 모양의 길로 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문과 기둥벽 창문 위에는 구조가 장식되어 있어 시선을 끕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성문과 기둥 위에 조각되어 있는 새입니다. 별로 정교하지는 않으나 자연스럽게 조각된 새는 짐바브웨의 새 혹은 하느님의 새라고 불리우며 지금은 짐바브웨의 국조로 선정됐습니다. 성 동남쪽 밖에 길이가 10m 되는 한 갈래의 담이 있는데 두 담벽 사이의 거리

길이는 1m입니다. 두 담벽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면 직경이 6m이고 높이가 15m에 이르는 원초형의 기이한 탑을 볼 수 있는데 탑 위에는 역시 갈지자 모양의 결구가 있습니다. 탑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탑 옆에는 몇 아름 되는 고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즉 바위에 의지하여 쌓은 요새형의 성입니다. 성은 높이가 27m나 되는 벼랑 위에 있는데 성의 뒷면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입니다. 입구에는 한 갈래의 좁은 계단이 있고 밖에는 담벽이 있습니다. 너비가 4m 되는 길로 성우에 올라갈 수 있는데 위에는 일정한 거리를 사이 두고 큰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7.5m이고 두께는 6m입니다. 짧은 성벽들이 성 안의 건축물을 서로 갈라놓았기에 미궁처럼 복잡한 구조를 이루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탐험가 시오토베터는 대짐바브웨를 발견하고서 내가 보아온 건축구조 가운데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복잡한 건축구조이다라고 감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건축과 조각 장식은 외성과 마찬가지로 정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를 왕이 거주하는 궁전이라 보며 외성을 왕실 성원들이 사는 궁성이라고 봅니다. 외성 주위에는 큰 건축 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활지대에는 주택, 술 빚는 집, 화물 창고, 가게, 철광, 제철소, 우물, 물도랑, 제전 흔적 등 요적이 있었습니다. 그 요적에서 중국 명나라 때의 도자기와 아랍의 금그릇, 인도의 묘주 등 보물이 나온 걸로 보아 이 개활지대는 평민들이 살았던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의 도자기를 보면 대짐바브웨의 거주민들이 살았던 대체적인 연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탈인가 아니면 고고학 발굴인가? 대짐바브웨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대짐바브웨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은 미스터리를 풀만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인들이 모잠비크를 점령하고 나서 서쪽에 석성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시종 석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871년에 독일의 지질학자 칼 모헤가 소문을 듣고 가진 고생 끝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방에 탐사 의기들을 가득 넣었으나 가이드가 잃어버렸기에 세밀한 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또 열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세상을 떴습니다. 대짐바브웨에 대한 그의 조사보고는 그가 세상을 뜬 후인 1876년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서 그는 나는 시반 여왕이 세운 황금국에 갔다고 썼습니다. 그 말은 유럽을 흥분시켰습니다. 일찍 아랍인들은 대짐바브웨는 솔로몬 왕이 황금을 캐는 곳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소문을 듣고 줄곧 황금이 있는 곳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칼무헤가 황금을 캐는 곳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유럽인들이 즉시 대짐바브웨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로 팔만한 곳을 모두 팠고 지어 원수형 탑 밑도 파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짐바브웨는 온통 허물고 파헤쳐져 원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문과 창문 위에 조각된 새도 뜯어내 가져갔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이며 탐험가인 시오토베트가 1891년에 대짐바브웨에 와서 당지의 사람들과 더불어 두 달 동안 황폐해진 요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아무런 고고학 자료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짐바브웨를 통치한 영국 식민지 당국은 대짐바브웨 요적에 대해 일련의 보호 대책을 냈습니다. 아울러 고찰대를 조직해 체계적으로 연관돼서 대짐바브웨

고고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주도하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짐바브웨 지역은 중세의 중요한 무역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상업 중심지로서의 이 지역의 역할은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도자기 조각, 아라비아 동전,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요리구슬 장식 등이 발견됐습니다. 1986년 유네스코에 의해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지속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암석성당 라리베라와 태양국의 석성 대짐바브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충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인상이 깊은 장면은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얼마 전 이별을 한 사람은 연인이 헤어지는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부모님이 그리운 사람은 인자한 부모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가슴이 찡하고 이사를 앞둔 사람은 주인공이 사는 집과 인테리어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도 따라가는 법입니다. 지적하는 게 취미인 사람은 오늘은 과연 누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나 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너그럽게 하루를 보낼 겁니다. 기왕이면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또 예쁜 노래를 들으시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구련옥 가수의 봄바람 그 사랑.

네, 고려노 가수의 봄바람 그 사랑 듣고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는데 이네 가지 물을 마시면 수분을 보충하고 가을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백합, 흰목이 버섯에 설리탕인데요. 폐를 보습하고 건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마른 기침이나 인후 건조, 우울증 및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나 위가 찬 사람이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미말리 꽃차인데요. 간을 보호하고 기를 조절하며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임산부나 월경 중인 여성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피, 대추, 생강, 백합차입니다.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위장 질환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 차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기를 보호하고 위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마르고 인후가 마르며 손과 발이 뜨겁고 열이 나기 쉬운 사람은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대추 백자인 꿀차인데요. 수면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매대추 25g과 백자인 12g을 으깨여서 가재로 싸서 10분 내지 20분간 물에 달인 후 물이 따뜻해지면 꿀한 숟가락 내지 두 숟가락을 넣고 자기 전에 따뜻하게 복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풍한이나 풍열, 감기 또는 습열, 구강 궤양 등 몸에 열독이 있는 사람은 매대추를 섭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문요 가수의 반딧불 사랑 듣고 왔습니다. 진짜 내 사랑.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서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됩니다. 세번 만나면 관심이 생기고 다섯 번 만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일곱 번 만나야 친밀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서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사람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고 사랑은 나눠봐야 그 사랑의 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인연은 진짜 내 인연이 아닙니다. 잠깐 놓았는데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 눈을 감고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 눈을 뜨고도 생각나는 사람은 아픔을 주는 사람.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늘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다 보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잊히지 않는 소중한 인연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아리랑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이기도 하죠.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좋은 책과의 만남,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하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생기고 스승은 부지런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인생에서 만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연한 만남이든 섭리적인 만남이든 그렇게 만남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내 소중한 우리의 만남 잘 이어가길 바라면서 이 시간 끝곡 류철석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